0: 기르다.
1: Best of Rock FM. Soft Rock. Die schönsten Hits des Rock'n'Pop.